0: 받아 손이 베리 띠게 말해.
1: 번냐 해오바 모하바띠야 사부 버리스티들의
2: 바로 서허라제 사부 스타너리
1: 아발 브루드 보니타 사모상커 파이
2: 주앙 거 오산 달랑 거트로 번다 에번 꽝 그제
1: सबरी भाषाई केवल आकाशवाणी।